0: This program is available on demand for free on MeWatch.
1: Let's go!
2: South Korea was one of the most homogeneous societies on Earth. That is changing.
3: 진짜로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.
4: 그래서 청소년층이나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시점이 됐고
2: South Korea's government now considers the country multicultural. But are newcomers truly accepted?
5: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
2: Insight Thursday on CNA.
6: 73日舞台のことはですね、私が証言するのは最後の人ではないかと、兵器とかまた機械を作るとかいうことだと思っていたのが、ただ結局最近のバイオ試験的にバイオをさせられとった。
7: Watch Inside Unit 731 on demand at cna.asia.